0: 야 그런 거래. 왜 무거운 재난은 캡시 여만 와 대바도래 야 그런 왜 후다 바다 규저치야 삼삼은 삼촌 규저지.
1: 从一个人的孤独坚守，到一群人的结伴同行；从灵性的心率到怜悯的林海，这片土地以其崭新的容颜，无声诉说着平凡坚守中。